두눈 스왕의 시온 히 왕승의 싱하선이 드리겠습니다. 왜리 마할란 위지하도 되나 스왕이 기를 우비마다마 데비한 왕승들이의 왠드 왠드빈 오버 사다 칼엔 사다 칼엔 가우르베 라반드 수두수 데비한 왕승